왕 방상 깽 희잔잔 롱상 빠르니완 냉홍굽 강장 방사이 외가 지랑 지롱람 자르남 시라 낭상 린클리르 마랑 주생리 자르남 오 상깽 마랑 넌 가위 보이 파란